0: 소속은 물론이죠. 탄도 사탄 대효 타사 하다로 응요 타다요 너무 토사던요 다 아산나 스빌리존이 하탄요 다도도 다냐냐다 미퍼 미퍼 미퍼.
1: Hello Germany, enjoy the music on Radio Handball.
2: Radio Handball Italia, pallamano per passione.